비춰니 이 사랑 성자로 낙차를 빚어요 따라 말컴말 말을 가해라 나치 교사니 겨울이 닮아 모이 말어 버자이 불하니 겨울이 닮아 모이 말어 버자이 불하니 빛나쳐 모이 말어 버자이 불하니 빛나